0: 저 일차 거리 정리 등에 나왔어.
1: 873 code 4. Can you provide a report, please?
2: Case number 4045.
1: Copy, thank you.
0: Shepard. 10 boy, 10 Charles.